0: 아, 나이 새끼. 야, 김표. 너이 새끼 어젯밤에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?
1: 기억도 안 나.
0: 너 임마 내 동기만 아니었으면 당장 직무해제야, 씨.
1: 난내 동기이자 대통령 뒷사인 형이 나처럼 전방에서 목숨 걸고

0: 싸우면서 내 직속 상관인 줄 몰랐어.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?
1: 적군 대표가 회장에서 그러더라고. 전쟁에서 못 얻은 건 단판 석상에서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. 기왕 단판이 중지된 이상 내가 당연히 총과 포로 놈들의 버리장머리를 좀 고쳐줘야지.
0: 형은 애국자이기도 하지만 미친놈이야. 우리가 미군과 삼각산 방어를 교대하는 게 미군들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놈들 뒤닦아주는 거 알긴 해?
1: 우린 저격능선에서도 잘 싸웠어. 삼각산 전투는 우리가 미군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 줄 거야.
0: 저격능선 내가 원했지. 그런데 우리가 왜 미국과 삼각산 방어를 교대해야 하는데? 미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? 그럼 한국군 목숨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거야?
1: 야, 왜? 겁나?
0: 내가 뭐가 겁이 나?
1: 죽음은 두렵고 삼각산은 겁나고 중공군 팔중대는 무섭잖아 이 새끼야.
0: 뭐가 겁이 나? 미국 놈들이야 겁이 나겠지. 우린 팔중대를 해치우려고 여기 온 거야.
1: 그럼 네 말처럼 팔중대 전멸시켜. 미국 놈들처럼 겁먹지 말고 이 새끼야.